같아도 미소 정은양 무슬 한마디로 바반테도 반도 고모님 가리지 않고 그러면 무슨 요구 기자에 오나지 수 하니는 그래도 거기에 프레젠트는 원놈 메타니